예후를 와요. 병에 걸러 왔을 거야. 하도 바로 왜 다도 왜 시작하고. 아무튼 또 알아서 이 안나게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할게.